0: サラミヨン仙台
1: 外国語情報番組多言語放送局の時間です。この番組は仙台観光国際協会センティアが英語、中国語、韓国語、優しい日本語の4言語で毎月トピックを書いて情報をお伝えしています。今日の担当はソウル出身のペユジンと
2: 광주出身の김지앙と
3: 광주出身の김혁중と
4: 광주出身の광기예と
5: 광주出身の광소명です。
1: 今月のテーマは仙台の姉妹都市광주についてです。今日は韓国語でお送りいたします。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자오늘은仙台의자매도시인광주에서오신손님들을특별히모셨습니다자기소개를좀부탁드릴게요
2: 네안녕하세요저는한국광주광역시청국제교류팀장김주양입니다이번5월10일날열리는센다이국제마라톤대회에참여하기위해서이렇게방문하게되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저는광주광역시에서소방관으로근무하고있는김혁중이라고하고요12년차구급대원일을하고있습니다이번에좋은기회가있어서하프마라톤남자선수로참여하게되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저는광주광역시청마라톤선수로활동중인방미예라고합니다잘부탁드립니다
5: 네안녕하세요저는광주광역시청국제교류담당관에서근무하고있는강소명입니다일본교류를담당하고있어가지고요매년센다이시에오고있습니다네잘부탁드립니다
1: 네감사합니다자지금부터광주에대한이야기를좀들어보고싶은데요저도사실은작년에도그런이야기를했었지만사실은제가광주를한번도가본적이없어요네그래서올해이제가보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는데어떤가요광주에가면꼭가봐야할곳은어디인지가르쳐주시겠어요
2: 네광주에추천해드리고싶은곳이많지만、네、광주에서만체험할수있는한곳을추천드린다면、네、그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꼽을수있을것같습니다、네、이곳은그한국관광공사에서、네、관광객이꼭가봐야할대한민국대표관광명소로2회연속선정되었다고합니다 네, 네이곳은복합문화공간인데요 、네、 여기가광주의테마인빛과숲을주제로지상은공원이고 、네、 지하를파서 、네、 건축물을이렇게올린공간이어가지고건축양식도굉장히상징적이고요 、네、 여기에서다양한전시나공연등도이루어지고또여기서연구까지이루어지는그런아주복합적인공간이라고소개해드릴수있는데요 、네、 여기서이루어지는공연이나전시도보시고 、네、 또건축에대한해설도들으실수있는프로그램이잘되어있어서 、네、 추천드리고싶고요덧붙여서이、네、 여기주변에동명동카페거리라는곳이있는데 、네、 이곳이이제젊은이들의핫플레이스로광주에서굉장히유명한곳이어서 、네、 여기를보시고네、동명동에서맛있는것도먹고즐기실수있는광주를즐기실수있는곳으로추천드립니다
1: 너무좋은데요국립아시아문화전당인거죠
2: 네맞습니다
1: 네한번가보고싶네요정말상상이안되는데지상과지하로이렇게나눠서그죠
2: 네맞습니다 네, 네지하에건물이、네、 있다고하면여기가、네、 어둡거나、네、 습할것이라고생각이들잖아요、네、 그런데여기를그자연의채광을끌어들이는건축기법을도입을해서、네、 지하임에도불구하고、네、 전혀지하의느낌나지않고지상에나와있는그런환한분위기까지느낄수있어서、네、 건축만보더라도굉장히、네、 의미있는곳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1: 그러네요네그리고카페거리도너무좋은것같아요그렇죠요즘에、네、 일본분들도한국에카페를여기저기도는그런뭐、네、 투어를많이하신다고하더라고요、네、 그렇죠어떠세요
3: 저도한군데추천드리고싶은데요、네、 일단자연을좀좋아하신다면은、네광주대표산무등산이있습니다、
1: 네、
3: 이제무등산이일반산이긴한데、네、 이제국가에서국립공원으로지정돼서관리가정말잘된산이고요、
1: 네、
3: 이제서울이나다른지역에서도많이찾아오는산입니다일단은도심하고아주가까워서접근성이정말좋고저처럼평소운동좋아하시는분들은、네、 고강도로도할수있고좀운동하기가좀힘들다싶으신분들은、네、 저강도로도갈수있는그코스가아주다양하게있는산입니다특히저기산정상부근에가면은、네、 주상절리대라고있는데、
1: 네、
3: 거기가정말웅장하고、네、 계절마다절경이다달라서、네、 어느시기에오시더라도、네、 정말아름다운풍경을보실수있으실것같아요그래서시간이나신다면、
1: 네、
3: 도시만구경하지마시고、
1: 네、
3: 광주무등산 꼭 들리셔서 구경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1: 좋은데요, 진짜? 왜냐면 저같이 이제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무등산이라고 하면 보통 교과서 안에서 왜 무등산 그 수박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네. 근데 그 등산으로도 뭐 코스도 여러 개 있고 하다고 네. 하니까 되게 가보고 싶어지네요, 진짜. 짧은 코스는 보통 몇 시간 정도 코스가 있나요?
3: 40분 정도 코스가 있는데.
1: 그래요?
3: 네. 근데 이제 거의 네. 오르막길 거의 없는 코스라서 네. 그냥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오, 네.
3: 정말 힘드시면은 차로도 갈 수 있는 코스가 있긴 있어서.
1: 아, 그래요?
3: 근데 거기는 네. 도로가 예쁘진 않아서 추천드리지는 않고.
1: 아, 그래요?
3: 조금 힘드시더라도 40분 코스로 가셔가지고 절경을 좀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제 뭐 관광을 갔다가 그냥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죠? 산책할 네. 겸 해서 40분 정도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고 오는 것도 그런 투어의 그 코스의 하나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광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축제가 있잖아요. 네, 축제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시겠어요?
5: 광주가 인권 도시. 네. 민주주의의 상징인 도시가 되기까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 네.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5월에 항상 이런 관련된 행사가 열리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네. 좀 무겁게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네. 뭐 달리기라든지 네.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지원했던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네. 만들어가지고 줬던 뭐 주먹밥 행사라든지 이렇게 재미있게 잘 네.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가 또 네. 열리고요.
1: 네.
3: 저도 하나 추천드리고 네. 드리자면은 네. 광주는 매년 10월마다 광주 시내 그러니까 네. 충장로 일대가 아, 네.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네. 전부

0: 변신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이제 광주 그쪽에서 충장 축제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1: 네.
0: 그때
1: 네.
0: 레트로한 감성의 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축제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 네. 옛날 교복도 입어보고 거리도 그렇게 꾸며놔서 거리도 네. 감상할 수 있고
1: 네.
0: 음악도 그때 그 시절 음악만 들리고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기성세대들은 그때 그 시절 향수를 그대로 느낄 수도 있고
1: 네.
0: 젊으신 분들은
1: 네.
0: 좀 신선한 재미를 주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세대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찾는 축제고요. 이제 다른 나라 분들이 오셔서
1: 네.
0: 보더라도 좀 신선하게 느끼실 수 있는
1: 네.
0: 좀 광주에서 대표적인 거리 축제라고
1: 네.
0: 할 수 있습니다.
1: 오, 추억의 중장 축제.
0: 네.
1: 그때 그 시절이라고 하면 보통 몇 년대 정도인가요?
0: 70년, 80년대.
1: 아, 70년, 네. 80년대. 그래요. 저도 그러면 딱 해당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가면 또 꼭 먹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2: 네, 광주에서 꼭 네. 드셨으면 하는 음식으로는 네. 오리탕을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데요. 집게가 듬뿍 들어가서 고소하고 네. 미나리를 네. 국물에 데쳐먹는 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1: 오리는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3: 네, 맞아요. 구워서 먹는 게 보통
1: 네,
3: 이렇게
1: 맞아요.
3: 평준화된 건데
1: 네.
3: 광주는 저희 또 탕으로 만드는데
1: 아,
3: 거기에 또 뭐 매운 네. 집게가루나 뭐 미나리 야채 등을 듬뿍 넣어가지고
1: 네.
3: 얼큰하게 해서 먹는 거예요.
1: 약간 얼큰한 느낌이에요?
3: 네, 맞습니다.
1: 그거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리고기도 저는 항상 구워서만 먹어봤지
3: 네네.
1: 이렇게 탕으로 돼 있는 거는 한 번도
3: 네.
1: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느낌일지, 그렇죠? 그러네요. 자,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혹시?
0: 광주가 남쪽 지방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합니다. 남쪽 지방 음식들은
1: 네.
0: 전부 다 맛있어서
1: 아, 네.
0: 어느 가게를
1: 네.
0: 들어와서 먹더라도
1: 그쵸?
0: 맛이 있다.
1: 네네.
0: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음식 하면은
1: 네.
0: 송정리에 있는 떡갈비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1: 네.
0: 그쪽 송정리 떡갈비 거리를 가게 되면은
1: 네.
0: 여러 가게들이 있는데요.
1: 네.
0: 그 중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곳
1: 네.
0: 그냥 들어가셔서 이제 떡갈비를 주문하시게 되면은
1: 네.
0: 이제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비율 좋게 다져가지고
1: 오,
0: 숯불로
1: 네.
0: 구워낸 요리고
1: 네.
0: 식감도 정말 좋고 향도 정말 좋습니다.
1: 네.
0: 시간이 되시면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고
1: 네.
0: 그리고 남도 쪽 요리라고 하면 이제 한정식
1: 네, 네.
0: 한정식이 이제 광주에만 있는 건 아닌데
1: 네.
0: 광주 한정식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이제 상다리가 부러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만큼 이제 반찬도 가짓수가 정말 많고,
1: 네.
0: 그 가짓수 하나하나마다 음식이 정말 맛있기 때문에,
1: 네.
0: 이것도 뭐 따로 추천드릴 만한 가게 놓고,
1: 네.
0: 그냥 아무 가게나 한정식 가게 들어가셔서
1: 아,
0: 드셔보시면은 정말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저는 떡갈비를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먹어왔던 그 떡갈비가 진짜 제대로 된 떡갈비인지 그게 항상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뭐가 정식이 제대로 된 떡갈비인지 이게 맞는 맛인지 저게 맞는 맛인지 그쵸? 그러면 이제 광주에 가서 그쵸?
4: 확인하시죠.
1: 네,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떠세요? 광주에 가서 꼭 사야 할 것이 있을까요?
3: 사야 할 것 좀 네. 뭐 디저트나 간식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3: 그 KTX역이 광주 송정역이 있어요.
1: 네.
3: 근데 그 거기서 도보로 가실 수 있는 곳에 1913 송정역 시장이라는 마켓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3: 여기는 그 일반적인 전통시장과 조금 차별화된 게 청년분들이
1: 네.
3: 이렇게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1: 네.
3: 거기 시장을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1: 네.
3: 독특한 디저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1: 네.
3: 뭐 그 중에서 저는 좀 김부각이라는 이걸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1: 네.
3: 김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1: 네, 근데 맞아요.
3: 김에다가
1: 네.
3: 찹쌀 풀을 쏘아가지고 이렇게 양념한 것을
1: 네.
3: 앞뒤로 발라서 그것을 구거나
1: 오.
3: 이렇게 튀겨낸 건데
1: 네.
3: 예, 몸에도 좋고
1: 그렇죠.
3: 예, 맛도 있고
1: 네.
3: 술안주로도 좋고
1: 네.
3: 그래서 예, 저도
1: 네.
3: 한 봉지를 뜯으면
1: 네.
3: 예, 끝까지 다 먹게 되는
1: 네.
3: 그런 예, 간식이어가지고
1: 네.
3: 그거 추천도 드리고 뭐
1: 네.
3: 그거 외에도 과일 같은 걸로 만든 양갱,
1: 네.
3: 양갱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만든 그
1: 네.
3: 양갱 가게도 있고요.
1: 네.
3: 뭐 초코파이도 쑥을 넣어서 만든 초코파이.
1: 네.
3: 고로케?
1: 네,
3: 고로케 가게도 있고. 식빵도 굉장히 유명한 식빵도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그 일대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 디저트들이 많아서
1: 네.
3: 거기 한번 가시면 구경도 하시고. 예.

0: 치와데가지고
1: 정말요?
0: 네.
2: 네. 엄청 유명한.
1: 아,
0: 네.
1: 정말요? 오, 네네.
0: 그 안에는 이제 그
1: 네.
0: 호박 맛의 떡이 있고요.
1: 네.
0: 표면에는
1: 네네.
0: 그 카스테라 가루가 이렇게
1: 오, 네.
0: 네. 젖어 있어가지고
1: 오,
0: 굉장히 맛있고요. 이거를
1: 네.
0: 이제 좀 생색 내자면
1: 네네.
0: 얼려서 갖고 오느라고
1: 아, 정말요?
0: 네. 지금 살짝
1: 얼려서.
0: 녹았는데 조금만 더 애동하셔가지고
1: 네네.
0: 주시면 딱 좋습니다.
1: 네, 오, 감사합니다.
0: 네, 굉장히 맛있죠?
1: 네. 마지막으로 한 분이 그러면은 좀 대표로 어필 한마디만 할까요?
2: 우리 광주는 또 민주주의의 중심 도시면서 또 문화의 중심, 예술의 중심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한 번쯤 한국에 오신다면 광주에도 들리셔서 이 모든 것을 만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광주에 저처럼 이제 가고 싶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올해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광주에 가셔서 실컷 만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다은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